하니 괴시하니 개주하니 눈쾌하니 낙부는 따나겠대 넘바와노 넘바고 실래 다 이시 사춘 하춘가 수이 나대대 호다이 키리 사대 수라순에 지으나 내가 그러는 샤야 개칭하니 이기가 미소 나게지 다시 저거 진짜 저거 저거 이기 중요한 사대냐리 기존라시 공학하고 공학이 되냐리 아니 다 후가 나게 되리가 생기시고 그것을 소리 후나 지내래 또 저런 나 그러겠죠 예하와라 저대 가르니 주나 대신 초라이지 인게 저투하게 인게나 개투 아니 다시 저거 중에 애기자 니가 거라고해 인자 코 애기자 니가 코네 오르르시 애기자 코에서 니가 코 애기 야시 听我声 다 야시리 听我声라 키시 그것이 한이제 되니 그것이 몰라주려 니가 그래고 그거 자기 귀가 개배가 그것이 되니 이런 뭐하겠고 그 눈하는 거 같아서 고하테 코이 호와 중다 순하길래 소베 신으라 소타세 다하세 인하세 인하세 인하세 가세 인하 에다세 중 에다세 이른다 호라세 인하라 가세세 리레 에세 가수리 세간디 세간디기리 가고 가자 가고 아니야라 가기야기야사이디 이라 보내주고 세계지 그라우디 그거 치는데 아시 최고 중에 그 인자코 이자 그다이 후라에 이렇게 후라고 하는 게 나의 후라 같은 게 이제 그거 그 마찬이 하트리리 디아니 줄어나자제 그렇지야 이거 와가 아세 저거지 개호리 와가 아세 저거지 그 회의 좀 이제 관계 되나 이 일이 기자이 되나 이 자세 지금 아세 최고 지금이다 최고 지금 흘러나네 그 군을 잃었네 아 거기에서 뭐라 지금 신라나나 자기 세제 위에 지금 나이지래 아 선생 나이지래 이게 세제 세제고 이게 내 살아하는 거 같아 이라 오케니 코나체 제르라고 같이 나체 제르 같이 하니 가 보이지 에 이게 야 신이 그이잖아 바바 차니 아트고 코나 혼신아

0: That's not a waltz.
1: Good morning. 구시 멀린 미셜 수련 시험 CKLB 101.9 FM 라디오 전세도. 구전 오헬리 더시즈 인커진 소대진가 잼피튼 서드 오어진 선이 어진 구전 월레셋 온트 에시 하너스 온트 커런 라즈 시트 온트 에시 하너스 온트 아시트 온트 에시 하너스 셀로.